0: Masa saya
1: to at balitang aw
0: nationwide linaw
1: at all at entertainment
0: kaya kung gulang
1: all in experience
0: sila
1: sa TA2
2: 꿈을 찾아 어디든 간다
3: 동물주님
4: 아이 부탁하신대요
3: 얼마나
4: 애장품을 주셨는지
3: 고가인 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
4: 아 이거 좀 감이 나
2: 네?
5: 아 잠시만요
2: 정연이가 아 한다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
6: 진짜 열심히 잘한다.
7: What's up, guys? Welcome to my universe and it's members. 이상 게임 마스터.